게 많은지 하염없이 터는 그 질량에 달리면 먹어도 했었지 맞긴 하지 내가 말하던 미래와는 솔직히 다른 거지 상관없이 이제는 생각